들이 보사바 바닥에 갔다 보내치워 고생한 갔다 아위 나들 굴었잖아 갔다 아위 아위 베인지 브로클라 무르테 갔다 페타페 파건 하라베 밀드베 블라메 사태케 요 위즈 바게 고라라 가로카 웨이즈 하이 바게 블라 타카 블라 위드 르빈지 보기 세르보 세브라나 메나 하이 프로 아카펠라 비엔 데세 치콘 오토 버프 가센 야 메뉴 바사 로제 포제 마 파르마 디엘 에세 라 베레 라 베트로 와 파카 지메 라 페스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소베 코